0: 밤.
1: 어어 클리닉 밤 클리닉 밤 클리닉 나누
2: 클리닉
1: 밤 클리닉 밤 클리닉 나누
2: 클리닉
3: 밤 클리닉 밤 클리닉 밤 클리닉 밤 클리닉 밤 클리닉 밤 클리닉 밤 클리닉 밤 클리닉 밤 클리닉 밤 클리닉 밤 클리닉 밤 클리닉 밤 클리닉 밤 클리닉 밤 클리닉 밤 클리닉 밤 클리닉 밤 클리닉 밤 클리닉 밤 클리닉 밤 클리닉 밤 클리닉 밤 클리닉 밤 클리닉 밤 클리닉 밤 클리닉 밤 클리닉 밤 클리닉 밤 클리닉 밤 클리닉 밤 클리닉 밤 클리닉 밤 클리닉 밤 클리닉 밤 클리닉 밤 클리닉 밤 클리닉 밤 클리닉 밤 클리닉 밤 클리닉 밤 클리닉 밤 클리닉 밤 클리닉 밤 클리닉 밤 클리닉 밤 클리